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令月花喜，福慧二云生。

소디 사손 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상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상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예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젠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뷔인더라

Anakku.

肩颈心里走，三米白又罗，无比妙月影，愿喜相连言，幽胜繁茂树。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사선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상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하지 마메 챙기 파상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멘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징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O manevi o manevi

Om mani padme hum.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生乐清凉，利众月应现，愿令月花喜。福慧二云生。

어디 산손 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산 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결지 마메 챙기 바삼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삼 황봉제 남예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외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0: 산성 도지라가 예기동 교매 파상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상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젠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뷴더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체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케 미판 편단 대회 제세기 셴벤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무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제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1: You're listening to Calm Radio.

Aman öbeme aman öbeme.

Om mani padme hum.

Un accord, c'est quoi?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生乐清凉。利众月映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어디 사선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결지 마메 챙기 바삼 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답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

Oh, my name is Mel.